보여 그래. 에타 쇼미엔노. 에타 쇼미엔노 en San Felipe. Dino Valle, ¿cómo estás, chiquillo?